0: 다 유능권 까까 꼬마 또뭐 아들 다이다.
1: 어, 아니요. 마지막, 우야,
0: 간난 아니, 먹니 건 나야?
1: 아, 나야, 이 노예.
0: 아, 그럼, 대중점, 대중점, 그럼 뭐?
1: 응. 나 뭐, 아니, 이 건이 진 귀강의 추이라. 인간 이라. 어, 어. 어, 어.
0: 아, 니 또, 안 집에 누가 건가 감시시야?
1: 감시, 뭐, 에이.
0: 하하, 뼈.
1: 어, 와, 갔다, 이제, 수원 띵공, 니 티아 뭐지, 내 사보아, 어. 어,
0: 어, 어.
2: 由吴昌仪啊甲吴清扬分别主持服务，节目中俏谈人生百态，因个会探讨民间盐方提供特殊品、新产品、专利品，也阁穿插特殊的音乐啊甲歌曲，与众不同，敬请收听指教。咱地址伫台北市200凉州街六号地下楼，台北的电话25530899，25530899。25530899，我关系要卡来头前加空字，啊，我是吴清扬，感谢你，谢谢。